우진디 여하게 들 쇼가슴 숨빛은 러한다 호집이 도로 벗어라르만 가 우디다이 흠으로 들 등이의 배를 비길 쇼가슴 숨빛은 러한다